0: 죽어라고 해. 양,
1: 야리
0: 야리 야, 야빠, 양, 양, 양, 야빠, 야크만 과빠, 야빠, 양, 야크만 과빠, 하는 게 나게 나서, 양, 야크만 과, 양, 비를 다 건너서, 야크만 과, 야빠, 이거 유야과, 몇년 가는지, 이거 유야과, 야빠, 뭐, 이거 유야과, 연주 잤다. 야 건드렸다. 크레망고. 리비르자 건드서.
1: 잠깐만.
0: 연주했다. 리비르자 건드서. 야 크레망고. 건드서. 크레망고. 크레망고. 리비르자 건드서. 크레망고. 크레망고. 왈 리비르자 건드서. 크레망고. 크레망고. 왈 리비르자 건드. 야. 야 크레망고. 야 리비르자 건드. 야. 야 크레망고. 야 건드. 야 리비르자 건드. 야 크레망고. 야 건드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 야.

예호 그나 저라구오 마초뿌오 저라구오 예이 예이 예호 예호 예호 예이 예이 나마 빠겨라 장어 구어 통떠라 뜨라 예이 예이 나마 아워 통라 뜨러 그나 뭐며며 통떠라 뜨라오 예이 예이